0: 갑니다. 아, 예.
1: 싸게
0: 좀 봐. 싸게 좀 봐.
2: 싸게 좀
0: 봐. 싸게 좀 봐. 싸게 좀 봐. 싸게 좀 봐. 싸게 좀 봐. 싸게 좀 봐. 싸게 좀 봐. 싸게 좀 봐. 싸게 좀 봐. 싸게 좀 봐. 싸게 좀 봐. 싸게 좀 봐. 싸게 좀 봐. 싸게 좀 봐. 싸게 좀 봐. 싸게 좀 봐. 싸게 좀 봐. 싸게 좀 봐. 싸게 좀 봐. 싸게 좀 봐. 싸게 좀 봐. 싸게 좀 봐. 싸게 좀 봐. 싸게 좀 봐. 싸게 좀 봐. 싸게 좀 봐. 싸게 좀 봐. 싸게 좀 봐. 싸게 좀 봐. 싸게 좀 봐. 싸게 좀 봐.